0: 어이
1: 아이야
2: 길거리도 버티라고
1: 순대? 아 맞나 이미 사람 살아 일로 와서 기분 잘
2: 아켄?
1: 아켄?
2: 사리 켄에? 누마 기와루
1: 누마 기와루
2: 순아 그래서 에 땀이 메르르 바나나
1: 아켄 사리 누마 기와루
2: 됐다 내게 아니 그때 필마게 땀이 메르르
1: 어 필마 그 사리